그냥 그 배운 대로 복음만 해서 넓이와 깊이를 넓혀가고 깊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능동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잡은 거예요. 아, 감사는 능동태 감사구나.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해야 할 감사구나. 맞아요. 우리의 감사를 뚫고 나오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연락이 왔는데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뚫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상황 속에서 뭐가 overflowing with a thankfulness. 감사가 넘치게 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저는 눈을 뜨면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눈을 뜨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오늘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저를 사역자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눈 뜨면 이 기도를 거의 반자동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자동이라는 말은 unconsciously 한다는 뜻이 아니라 willfully 한다는 뜻이에요. 의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적으로 할 때 그 다음에 감사가 툭툭 여기서 터지기 시작해요. 그 감사가 내 앞에 울퉁불퉁한 문제를 덮고도 남는 오버플로잉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 의지적인 감사의 기도를 마중물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저희 집 앞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그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면 일단 한 바가지를 떠서 그 펌프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막 펌프질을 해요. 그때 그 펌프에다 한 바가지 집어넣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맞았어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능동태 감사라는 말은 마중물 집어넣고 감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구원받은 거를 이것만 생각하고 역에 대한 감사를 마중물로만 부어서 거기서부터 펌프질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한 감사를 의지적으로 능동태의 마중물로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 삶 속에 터져나오는 오버플로잉 감사가 따라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감사하는 마중물로 의지적으로 능동태의 감사를 드리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감사가 정말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그 감사 표면으로 뚫고 나오는 울퉁불퉁한 삶의 현장을 덮고도 남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설교, 저는 미국 목사님 설교도 많이 이렇게 들어요. 듣는데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자기 이제 할머니가 자기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면은 항상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해 주는데 아 이게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만 걱정하고 살면 된다. 내가 건강할 것인가 아니면 아플 것인가. 근데 네가 건강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네가 만약에 아프다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된다. 나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낫게 된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죽게 된다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된다.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근데 만약에 불구덩이 지옥에 가야 한다면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된다. 오리지널이냐 아니면 엑스트라 크리스피로 튀겨질 것인가 그것만 걱정하면 된다. 제가 쭉 하는데 우리의 걱정을 이렇게 수렴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0: 질문해야 될 게 천국에 갈 것입니까? 지옥에 갈 것입니까? 천국에 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빙고! 우리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죠?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골치는 색이지만 믿음이 있어. 천국 간다는 거예요. It's okay. 천국 가잖아요. It's okay. 우리 남편 아직도 못마땅스러워.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It's okay. 다시 암 환자로 돌아와서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가잖아요. It's okay. 하나님이 감사로 넘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엔돌핀, 다이돌핀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김희신 박사님의 말이에요. 엔돌핀, 다이돌핀이 돌기 시작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드리면 마중물 감사를 드리면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마중물로 여러분이 펌프질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툭툭 터지기 시작해요. 보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잘 컸지? 좀 아프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옆에서 잘 도와주지? 이렇게 좋은 남편이었나? 이게 막 감사할 조건이 막 툭툭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overflowing with the thankfulness.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감사를 능통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의지적, 능동적 감사로 마중물로 우리 앞에 삶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인용할 텐데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감사의 마중물에 어떠한 감사가 흘러 넘치면서 우리 주님, 내가 주로 받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할지 기대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베델 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베델 교회는 18700 하버드 에비뉴 얼바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교회 전화번호 949-854-4010 또는 교회 홈페이지 bk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미주보금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공미연입니다. 본 방송은 미주보금방송 AM 1190 라디오 채널과 미주보금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www.kgbc.com 미주보금방송 홈페이지,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지난 방송 다시 듣기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 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잠시 후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요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2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스티브 황부 장로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이야기 나누다가 방송이 마무리됐거든요.
1: 네.
0: 저도 지난주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서를 좀 받아서 이렇게 오늘 영문 한글로 된 거 두 개를 다 가져왔습니다. 두 권을 가져왔는데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주지사 선거 후보가 무려 후보가 61명, 61명이나 되더라고요.
1: 네.
0: 네. 한번 쭉 보셨나요, 장로님? 예,
1: 그들 그 직업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0: 네.
1: 뭐 retired plumber도 있고,
0: 네.
1: real estate agent도 있고,
0: 네.
1: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0: 여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1: 예,
0: 네.
1: 예.
0: 그리고 뭐 사업가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후보들 중에서 저희가 과연 누구를 투표를 해야 할까?
1: 예.
0: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지금 6월 달에 있는 선거는 우리가 예비선거라고 그러죠.
0: 네.
1: primary. 한국에는 예비선거 제도가 없죠.
0: 네.
1: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출마해서 주지사 선거에 몇 명이 나오겠죠?
0: 61명.
1: 61명이
0: 네.
1: 출마를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나 결선에 누가 가느냐의 선택은 정당의 리더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유권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100명이 출마해도 200명이 출마해도 누구든지 출마하고 싶으면은 요건만 그 주어져 있는 그것만 충족하면은
0: 네.
1: 누구든지 투표용지에 주지사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번에도 그 지방선거가 있지만은 정당마다 그 정당 안에 있는 몇 사람이 누가 출마할 수 있고 누구는 출마하면 못 안 되고 하는 공천이라는 제도가 있죠.
0: 네.
1: 그래서 정당이 공천을 해서 출마하고 싶어도 출마를 못하는 그 정당으로는 출마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저는 그것을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국의 한국 정치의 상당 부분이 그런 공천 제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좀 부정부패도 그런 이유로 좀 생기는 것 같은데.
1: 그리고 당선이 되어도
0: 네.
1: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고 다음번 내가 출마할 때 재선에 출마할 때
0: 그렇죠.
1: 나에게 공천을 줄 사람
0: 네.
1: 누가 나에게 맞습니다. 공천을 줄 것인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꽤 많은 눈치를 보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보면서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를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프라이머리와 한국의 그 공천 제도.
0: 네.
1: 제가 선출직에 있을 때 오래전 얘기지만은 당시 한 정당의 리더십들이 다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그 LA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의 한 뒷방에서 그 한인 정치인들과 같이 이제 둘러앉아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그 예비선거와 한국의 공천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너무나 이렇게 그 정당의 그 중앙정당에 있어서 그들의 그 몇 명이 그 정당 안에는 몇 명의 리더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놓아주기를 쉽지 싫어하죠.
0: 네.
1: 한국, 미국은 정당이 있지만은 정당의 공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 nationwide, 그 national committee, 그 Republican Party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national committee가 있죠. 그리고 주별로도 있고 county별로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필요하면 후보자를 발굴하거나 혹은 그 제일 중요한 일은 이렇게 선거 자금을 그 모금하는
0: 네.
1: 그런 일하거든요.
0: 네.
1: 공천하는 일은 하지 않고 카운티 차원에서는 필요하면은 이제 엔도스먼트를 해주기도 하지만은 같은 정당에 여러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그 아예 그 엔도스먼트를 아직 하지는 않죠.
0: 네.
1: 그래서 서로 유권자가 이 프라이머리 일렉션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국이 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60몇 명이 그 주지사 출마해가지고 그 말을 우표 그 저 이 투표지를 받아보면은 정신이 없게 네. 무질서인 것 같다 보이지만은 네. 사실은 한국의 그런 공천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민주적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0: 그러면 저희는 이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이. 네,
1: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고 네.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리고 또 본선이 가까워지면은 본선 가까워질 때 그것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어떤 후보를 그 선택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그 안내를 해드리고 네.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모르셨다면은 교육도 해드리는 네. 그런 방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얘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거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0: 네.
1: 대통령도 한 표고 내가 가진 한 표도 똑같다는 한 표라는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이 없고 그 영원한 권력자가 없다. 그래서 네. 대통령 한 표, 내 한 표가 똑같은 한 표라는 거.
0: 네.
1: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어요. 보건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그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네. 그러면서 내쫓았거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미국을 건국한 250년 전에 미국을 세운 건국 아버지들, founding father들의 생각은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 세우는 이 나라는 이 미국의 권력은 리더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위임할, 한시적으로 위임할 2년이든지 4년이든지 위임할 사람에게 투표를 해서 선출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국민의 권력을 위임해주는 빌려주는 한시적으로 그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0: 네.
1: 하나님께서 이런 권력을 주셨는데 투표를 주셨는 그 투표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는 관심 없어 나는 투표 안 할래 혹은 나는 시간이 없어 이래서 그 안 한다면은 그거는 무책임한 일이다.
0: 네.
1: 나는 저 그래서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네. 게으른 종아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0: 네.
1: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그 이 상황이 내가 내 한 표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0: 네.
1: 내 한 표 한 표가 그를 행사할 때 포기하지 않고 행사할 때 그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다.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균형이 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막막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보건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열심히 유권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제대로 투표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 캘리포니아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0: 네.
1: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방송을 하지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유권자 등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5월 18일이 정식 마감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뭐 조건부 유권자 등록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 직접 가셔서 등록과 투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제일 먼저 유권자 등록을 좀 먼저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동안 저도 이 책자를 좀 받아봤는데 항상 뒷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고 앞에 부분을 사실 저는 이번에 좀 아주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장로님.
1: 예.
0: 실제로 선거 방법에 대해서 좀 읽어보다 보니까요, 꽤나 좀 모르겠어요. 허술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 투표인데 굉장히 좀 어떤 이렇게 좀 확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굉장히 좀 부정투표나 이중투표 뭐 이런 위험성이 다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1: 이게 네,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 등록은 굉장히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투표 당일날도 선거 당일날까지도 유권자 등록을 물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선거 당일도 가서 임시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유권자 등록이 유효가 되면은 그 표가 인정이 되는 그런
0: 네.
1: 과정이 있으니까 내가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유권자 등록은 굉장히 쉽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정투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 50개 주가 미국에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어떤 주들은 자꾸 유권자 등록을 쉽고 허술하게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고 네. 어떤 주들은 그 이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네. 확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쓰는 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차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 유권자 등록하기가 굉장히 쉽고 예를 들어서 그 운전면허증 DMV에 가서 유권자 그 운전면허증 신청을 할 때에 신청서를 통해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0: 네.
1: 그 안에 보면은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0: 네.
1: 네 라고 대답하면은 확인 절차 없이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네. 제가 볼 때 그 우편 투표도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과거에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장 투표를 갈 수 없던 그러니까 현장 투표가 우선이었고 그게 주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질병이든지 어떠한 이유로 현장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만을 예외를 해서 그분들에게만 이제 그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팬데믹이라는 핑계를 들면서 모든 그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우편 통지를 우편 그 투표지를 보내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유권자 그 명단이 늘 정확하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유권자들에게 보내진 그 우편 투표용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0: 네.
1: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투표용지를 투표지를 모아서 이렇게 투표를 누군가 하는 그리고 그 봉투에 끝봉투에 서명을 하게 돼 있는데
0: 네.
1: 서명 사인을 그 verify하는 체크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부정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전국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화당에서는 모든 그 유권자들의 시민권 그 여부를 그 중앙정부가 그 페더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표를 할 때도 투표하시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필수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0: 네.
1: 그러니까 그 한 표 한 표가 대통령 한 표, 내 한 표 똑같은 한 표인데 그
0: 네.
1: 귀중한 한 표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시민권자인가라는 하는 확인 그리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 이런
0: 네.
1: 작업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하는 정당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요즘 참 우편 투표가 대세라고 듣기는 했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1: 네.
0: 또
1: 그리고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0: 네, 위험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뭐 네. 이렇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은 어떤 분들은 나는 투표를 세 번 했어, 나는 투표를 두 번 했어, 너는 몇 번 했니? 이런 식의 대화가 그 실제로 이제 녹음이 돼서
0: 네.
1: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그 투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허술하다는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또 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0: 한국에서 저희 옛날에 이 참정권에 대해서 배울 때 정말 이 뭐 비밀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1: 네.
0: 이 미국의 이런 시스템을 보니까 참 약간의 괴리감도 느껴지고요. 좀 아, 투표가 이래서 되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1: 그 좌측에 네. 있는 정당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계속 이제 투표를 좀 허술하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는데 쉽게 하는 이제
0: 네.
1: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좀 투표 한 표 한 표를 귀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좀 신중하게 하자 하는
0: 네.
1: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투표할 때 현장에서 그 투표자의 그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 못 사는 빈민청에 있는 분들은 신분증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런 핑계를 댔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니 뭐 이렇게 하다못해 그 이 리콜스를 해가지고 술을 살 때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고
0: 그렇죠.
1: 예? 어떤 행사에 들어갈 때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고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그 귀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신분증 확인을 본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한 번 투표한 사람인지 세 번 네 번 투표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당은 그것이 네. 정말 민주주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그 수호하려고 하는 정당인지 아닌지는 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요즘 이렇게 후보자들의 광고를 이제 홍보물을 이렇게 보면은요. 단순히 자기 자랑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아무래도 자기 PR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과거 후보 과거 투표 기록이나 후원금 출처 같은 이런 객관적인 정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혹시 뭐 사이트라든가 정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 이 후보를 좀 믿을 만하다. 이런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1: 예, 어떻게 한 곳에서 그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후보들의 선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든 일이고 그러나 네. 이제 여러 단체들이나 여러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추천하는 후보들을 우리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들은 이런 후보들입니다라는 네.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제 유권자들이 보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후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출마할 때 어떤 분들은 진정히 내가 그 내 그 커뮤니티의 이웃을 위해서 혹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네. 내가 가진 모든 실력과 내가 가진 경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마한 사람과 어떤 사람은 이번을 통해서 내 이름을 좀 알려보겠다 혹은 나를 자랑해보겠다 혹은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을 느껴서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그런 이유로 네. 그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1: 이제 캠페인 그 컨설턴을 하는 정치 컨설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0: 네.
1: 그들이 경험한 후보들은 배라빌 후보들이 다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한 대로 돈을 보고 재정적으로 그 돈을 성공하고 난 후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데 굉장히 좀 그 힘든 일이 있죠. 그래서 캠페인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여러 그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우리는 공화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혹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혹은 경찰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후보들입니다라는 네. 그런 우편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전혀 그들 그 단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슷한 그 이미지를 주면서 후보들에게서 돈을 받고 돈을 준 후보들의 이름을 실어주는 그래서 경찰들은 이런 후보들을 추천합니다. 혹은 뭐 소방관들은 이런 후보들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선거 때마다 그런 메일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0: 네.
1: 보면은 처음에는 위에는 앞에 보면 크게 Republicans 혹은 Democrats 그래가지고 마치 공화당 정당에서 이 후보들을 지지하는 것 같이 그런 명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다 이제 장사입니다.
0: 네.
1: 그래서 또 그 선거 장사 얘기를 좀 하자면은 한인들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후보하시는 그 출마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선거 때가 되면은 그걸 자꾸 이제 와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 때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선거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 캠페인 컨설턴이라든지 혹은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후보들의 인쇄물이라든지 그 박해 붙이는 그 yard sign이라든지 그런 사인들을 제작해서 이제 팔아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0: 네.
1: 당신 출마해야 돼. 출마하면은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은 좋은 뜻을 순진한 분들 가운데서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혹하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인 그 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0: 네.
1: 선거 때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을 하죠. 그래서 후보들에게 이제 후보들을 부추겨서 혹은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을 부추겨서 후보가 되도록 하는
0: 네.
1: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이렇게 투표를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제가 네.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목표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모든 이제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투표하는 그 기준이 다르실 텐데
0: 네.
1: 그러나 제가 조금이라도 그 판단할 수 있는 약간의 기준이라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하고 네. 있는 건데 우선은 이제 그 60몇 명의 그 주지사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이 선거 때마다 이 후보들의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모르겠죠.
0: 네. 이 많은 순서 이 61명이 되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등록한 순서대로 가는 건가요?
1: 아니요.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0: 네.
1: 방법이 매번 선거를 앞두고 이 주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그 알파벳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을 무작위로 돌려서 순서를 정합니다.
0: 아.
1: 순서를 정해서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의 이름을 스펠링을 따라서 이렇게 정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명단 중에서 제일 첫 번에 나오는 후보와 이렇게 좀 유리한 위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해 이 후보를 출마하면은 굉장히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 투표지에 그 후보들의 명단이 결정될 적에도 되기 전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그 후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그런 그분들이 연구한 조사해 본 그 조사에 의하면은 명단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가장 제일 유리하고
0: 네.
1: 그리고 그다음에 어딜 것 같아요?
0: 두 번째일까요?
1: 제일 마지막.
0: 제일 마지막.
1: 제일 마지막.
0: 제일 마지막 유리해요?
1: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61명이 나오면 한 번에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죠.
0: 네.
1: 쭉 훑어보는데 아이 모르겠어. 그러면 저는 모르겠다. 그냥 1번. 제 처음에 나온 사람을 찍기도
0: 네,
1: 하고
0: 네.
1: 혹은 명단을 쭉 읽다가 끝까지 다 가도 모르겠으면은
0: 네.
1: 에이, 마지막 사람 그냥 해버리기도 하고
0: 아.
1: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네. 후보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명단이 나오면은 그 투표지가 나오면은 내 이름이 어디 있는가에
0: 네.
1: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0: 네.
1: 굉장히 그 close election에서는 약간의 그 영향을 비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점입니다.
0: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는 정당을 먼저 좀 확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그거는 조금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투표는 확인해야겠는데 투표는 하고는 싶은데
0: 네.
1: 그 정도까지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런 경우는 약간이지만은
0: 네.
1: 제일 첫 번째 찍거나 제일 마지막에 네. 찍거나 혹은 그다음에는 두 번째 찍거나
0: 제일 네. 마지막은 좀 좀 특이했다. 저는 제일 마지막은 사실 생각을 제일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끝까지
0: 네.
1: 끝까지 다 왔는데 뭐 다 똑같아. 그러면 마지막을 찍어버리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쭉 가다 처음에 찍어버리겠어.
0: 네.
1: 혹은 끝까지 다 갔다가 모르겠어. 처음으로 가자.
0: 네.
1: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0: 아무래도 또 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또 라스네임이 한국분은 없나 한번 또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1: 예. 그것도 한번 사실은 제가 오늘의 시간이 없지만 한번
0: 네.
1: 얘기하고 싶은데
0: 네.
1: 우리가 한국 한인 후보에게 찍어야 되는 게 무슨 일리가 있느냐 이제
0: 네.
1: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0: 네.
1: 후보가 과연 흑인인지 백인인지 한인인지 히스패닉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혹은
0: 네.
1: 그 사람들이 그 하고 사는 일이 무엇이며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도 한번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네.
1: 우선 그 주지사 선거를 오늘 한번 얘기해보죠. 주지사
0: 네.
1: 선거 60몇 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60몇 명 중에서 공화당 후보가 혹시 몇 명입니까? 한 12명? 제가 볼 때는 1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예,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아마 20명. 그러니까 이제
0: 네.
1: 현직이 없기 때문에 그 뉴섬 주지사는 터마웠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죠.
0: 네.
1: 그럴 경우는 그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더 많아, 이제 공화당에 비해서 후보가 많아지는 이유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그 주이기 때문에
0: 네.
1: 당선될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들은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더 훨씬 숫자가 더 많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배 이상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께서 이제 그 이름들 밑에 있는 말 보면은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그 이렇게
0: 전 직업인가요?
1: Ballot designation이라고 네. 그 직업이라든지 자기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놓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역시 주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허락이 된 상황에서 이제 올려놓는 것인데 보면은 네.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그 직업들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I'm a father, 네. mother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네네. 대부분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father 해놓지 않았습니까?
0: 네.
1: 예, 그렇지. 그런 분들은 그 당선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한번
0: 그렇죠.
1: 한번 그 이 주지사 선거 투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는 하나의 역사로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0: 네.
1: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네. 사람들입니다.
0: 선호 정당도 없고 그냥 아버지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1: 예,
0: 네.
1: 그리고 정당도 뭐 별의별 정당도 다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이제 이 프라이머리 일렉션은 결선에 출전 그 나갈 그 두 명의 탑 투 상위 두 명의 후보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선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공화당 한 명, 민주당 한 명 이렇게 이제 결선에 갔는데 캘리포니아가
0: 네.
1: 얼마 전부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바꾸어서 정당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1등, 2등 하면은 결선에 가도록. 그것은
0: 네.
1: 이제 민주당이 자신이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는
0: 그렇죠.
1: 예선을 통해서 1등, 2등은 무조건 그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선은 하나마나 결국은 민주당 사람이 주지사가 된다.
0: 네.
1: 이제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그
0: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그 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아시지만은 여론조사. 지금까지 쭉 그 이루어진 그 주지사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1, 2등을 지금 현재 공화당 소속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유력 후보들이 한 4, 5명이 그 밑에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민주당에서 그 주저앉혔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민은 그거죠. 유력 후보, 민주당 유력 후보가 이렇게 여러 명이 출마하면은 표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예선에서 1, 2등을 공화당이 하게 되면은 공화당 후보 둘이가 결선에 11월 달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결국은 공화당 그 주지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나는 캘리포니아가 지금까지 일당 정부로서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해온 정책을 볼 때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들의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어.
0: 네.
1: 나는 민주당 그 공화당 후보에게 조금 힘을 주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공화당 후보를 찾게 되겠죠.
0: 네.
1: 보면은 공화당 후보가 12명이 출마했지만은 그 가운데 두 명이 이제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스티브 힐튼 그리고 채드 비앙코.
0: 네.
1: 챗 비앙코는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보안관입니다. 셰리프입니다.
0: 네.
1: 그분은 좀 그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
0: 네.
1: 그리고 스티브 힐튼은 팍스 뉴스 그 채널에서 이제 커멘테이터로 일했던 분이고 영국에서 이민을 오신 분이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 두 후보 가운데서는 이제
2: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This 시간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남성수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2장 13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은 제가 전도서 7장 14절을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예,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옛날 버전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이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병행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가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알면 어떻게 되죠? 죽기 바로 전날에 예수 믿어요. 앞날을 알지 못하면 죄 짓고 막 이러다가 고난이 올 때 싹 회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날을 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 앞날이 알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주시지만 어떨 때는 힘들고 공고한 일도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곤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곤고함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 생각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사랑하셔서 연단을 시키시기 위하여 곤고함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곤고함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4절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은 자신에게 닥쳐진 위기가 있어요. 무슨 위기죠? 우리 이 본문 너무 잘 아시죠? 예, 20년간의 바담 아람 생활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부와 재산과 가족을 이루었어요. 빈몸으로 갔다가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데 이 축복의 이 여건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생기는 위기가 옵니다. 바로 자기가 20년 전에 속였던 누구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대처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아주 중요한 결단이 얍복강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얍복강에 선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형이 군사들을 몰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옵니다. 이 상황 앞에 야곱은 아내들과 여종들과 모든 아들들을 얍복강 너머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얍복강 넘어서 이 강가에 홀로 앉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 그런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위기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도 많이 하죠? 어려우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네, 뭐 11조 생활 하겠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는 아주 진지한 기도임에 틀림없고요.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마친 이후에요. 기도를 마친 직후에 가만히 지금 자기에게 닥쳐진 현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13절 이후에 보면요. 야곱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살 그 가축들을 먼저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부류. 그래서 첫 번째 때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면서 간격을 두고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누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요?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누가? 야곱이 형의 마음 풀어주려고 무엇을 했다고요? 예, 뇌물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소산들을 마련해가지고 이 물질을 주면 형이 마음 풀고 나를 받아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요 바로 전까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서원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만 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두려운 현실을 직면하자마자 야곱 안에서요. 이 육신의 두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인간적인 계산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꼭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아닌 척들 하시는데 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 기도할 때는 모든 거 다 해결 될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막상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려니까 이 두렵고 힘든 현실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기도했던 그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꾸 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중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신 안에 육체 안에 곧 악한 본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옛 본성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행동으로 이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불신앙의 씨가 또 한편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는 죄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본성, 이 성질이 그대로 이중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거룩한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 죄의 소욕대로 또 살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이중성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이중성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도. 그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이 역사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뭐요? 악을 행하도다. 죄의 본성에 자꾸 꿈틀대서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더더욱더 이 두 가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 믿음의 조상에게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이 이중성이 늘 꿈틀대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방관들은요, 이 신임 소방관들이 부임해서 교육을 받을 때에 교관들로부터 첫 시간에 늘 듣는 말이 있답니다. 소방관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원래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준대요.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이제 소방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나갈 때마다 이제는 불을 보면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달려가는 훈련이 몸에 배이고 또 배어서 수백 번에 걸쳐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본성이 남게 됩니다. 불을 보면 이제는 달려가는 본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훈련을 다 마치고 실제로 화재 현장으로 투입됐을 때 많은 소방관들이요, 이 첫 번째 본성 때문에, 불을 보면 도망치고 싶은 본성 때문에요, 주저주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베테랑 소방관들도 마찬가지래요. 딱 보면 도망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베테랑은 뭐죠? 뭐가 다른 거예요? 훈련받은 두 번째 본성이 이걸 압도하니까 과감하게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도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게 우리가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여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마치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이요, 너무도 삶의 문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이 죄의 본성, 즉 죄의 본성 때문에 두려움과 자기 보호하고 싶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합니다. 이거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하는 거 아주 정죄를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도 이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선을 행하기 위하는 원하는 자기 자신 안에 막 악이 함께 있고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내면의 한쪽 구석에서는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더라.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선언으로 가르쳐줍니다. 성경은요, 야곱과 같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의도, 성경의 의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계속 있다고요? 두 가지 본질.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이 소욕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압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욕의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맡겨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의지와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이거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맡겨야 돼.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소욕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위한 위대한 종이 되게 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없이는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삶,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나 같은 이런 죄된 본성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결단이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문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해결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된 본성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죄된 행위로까지 나타납니다. 죄된 행위로 나타났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요. 죄된 행위를 하게 되면요. 죄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부정적이게 되고 불평이 일어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왜 내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내가 이런 불안이 해결이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 이렇게 불평이 되고 감사가 안 일어나지?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뭐에 진 거예요? 뭐에 졌어요? 죄와 사망의 이 법, 곧 죄의 소욕에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욕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조종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결정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이 죄된 소욕이 있음을 인정하고 혹시나 나의 입으로 행동으로 결정으로 죄의 결과들을 내가 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상황과 여건을 가리지 말고요. 방금 전에 운전하다가 누가 깎여들어가면 막 한마다 이렇게 화내는 소리 했다. 그러면 운전하다가 그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상황과 여건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 즉시로 해야 돼요. 즉시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거를요, 우리 시편,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한번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예, 회개라는 것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나를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땅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관계적인 이런 상황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지금 병듭니다. 내 삶의 현장이 병듭니다. 그럼 병든 나의 삶의 현장,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은 뭐라고요?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낮춰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가 바로 얍복강에 서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거를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너무 긴 내용이라 이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한꺼번에 전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설명을 하나 더 합니다. 곧 어떻게 간구하는 자?

예, 18절에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땅이 고침을 받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여야만 하나님 경외하는 자입니다.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고치세요. 저는 회개의 시간을 영적 통로를 뚫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통로. 누구와 누구 사이의 통로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 영적인 통로가 있어요. 이 영적인 관, 생명의 관을 언제나 깨끗이 닦아내야 돼요. 그냥 두면 죄가 우리의 관을 자꾸 막아버립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늘죠? 우리 식탁 앞에 놓여있는 게 뭐예요? 이 약봉지가 늘어납니다. 시간이 되면 지나면서 약봉지가 늘어나요. 이것 때문에 약을 먹고 저것 때문에 먹고. 그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해결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피가 깨끗해지는 거. 피가 흐르는 혈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뭐가 자꾸 쌓이죠? 예, 콜레스테롤. 우리 의사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조금 감히 그냥 그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내버려 두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영적 콜레스테롤이 죄입니다. 이거를 가만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혈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생명의 관이 막혀버려요. 막히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이 막히면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히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뚫어야 돼요. 약을 먹든 뭘 하든 음식을 조절하든 뚫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영적인 혈관을 뚫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혈관을 뚫어주십니다. 용서하시고 뚫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 생명의 관이 막혀 있기 전에 자꾸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땅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육체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물리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활동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뭐라고요? 예, 닦아내야 합니다. 생명의 관이 나에게 훤히 뚫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얍복강가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0: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시죠. 자기가 여러 고난도 받고 아픔도 받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약한 그때에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약한데 왜 강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서 약하다고 한 것은 weak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weak가 아니에요. 유약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비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관이 이제는 확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뭐가 흘러요? 생명의 능력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들이 다 비어있는 상태, 이를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절대적인 자기 부정과 자기 항복과 나는 유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자신의 어떤 기질대로 살았던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남자가 있어요. 이 동성년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이면서 나 죄는 다 짓고 다녔던 이가 결국 거기서부터 헤어나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자기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열려진 것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의 역사로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뭐냐면 그 복음서 유명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들 앞에 닥쳐진 심각한 현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비워진 나의 이 영혼의 상태에 주께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나는 강한 자야 돼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남성수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14,381 매그놀리아 스트릿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9시 45분, 3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청년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893-1652번 714-893-165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대화, GBC 건강상담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 분명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증상은 반복되고요. 몸은 계속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의학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숙등치료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용석 한의원의 김용석 원장님과 전화 연결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원장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죠? 바쁘신데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원장님, 현대의학적인 치료로는 큰 변화를 못 느끼는 분들이 숙등 치료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례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네.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어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는 것 보고, 환자분들이 네. 이제 고통을 받고, 또 아파하는 모습,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 보면서,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면은, 네.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안 낫고, 고통받고, 이제 저한테 올 때는 이제 절망적으로 오셨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은,
0: 네네.
1: 아,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제일 이제 한 분 예를 든다면은 이제 병원에서 검사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피검사도 했고 다 했는데 이제 병명은 잘 안 나타나요.
0: 네.
1: 다만 이제 나이를 이제 먹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양방에서 주는 약은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거의 보면은 콜레스테롤약, 혈압약, 또 심장약, 당뇨약,
0: 오우.
1: 또 위장약,
0: 네.
1: 그다음에 통증약, 또 수면제, 위장약 이렇게 이제 먹는 거예요.
0: 한 분께서 이렇게 많이나 드시는 거예요?
1: 네. 네. 복용하고 있는 거죠.
0: 네. 네.
1: 근데 그 지금 먹는 약들이 이제 어쨌든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은 먹어야 되는 거고,
0: 네.
1: 당뇨가 올라가니까 당뇨약도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또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심장이 안 좋으니까 심장약도 먹어야 되고요.
0: 네.
1: 또 이런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위장이 나빠지고 또 통증이 오니까 통증약을 또 먹어야 되고 또 잠을 못 자니까 잠자는 약을 또 먹어야 돼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많이 이제 복용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 몸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보다. 그걸 받아들이고 약을 복용하세요, 보통은.
0: 네.
1: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저한테 침이나 뜸이나 이제 와서 하시려고 오면은 전신이 다 아프대요, 전신이.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아프다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온몸이 다 아프다면은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무릎도 아프고 뭐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온몸은 천근만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0: 아.
1: 이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0: 그러게요.
1: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에요, 보통 보면은.
0: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낫지도 않고 이게 계속 이렇게 약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힘드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러다가 빨리 죽으면 어떨까 그냥 이제 어떤 죽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때란 것 같아요.
0: 마음의 우울감까지 그냥 함께
1: 네,
0: 오는군요.
1: 힘드니까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론 젊은 분도 또 있어요. 젊은 분도 오늘 오신 분들을 보면은 첫째는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뭐 요리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뭐 남편도 같이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버거운 거예요. 뭐가 버겁냐? 일단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이 힘이 빠지고
0: 네.
1: 의욕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막 이렇게 오거든요. 두려움까지.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슴 답답하고 또 소화 안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무언가 하려면은 지치고.
0: 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젊은 분들한테 또 많아요. 이런 증상들이. 네. 그런데 또 병원에 갔더니 별 병명이 없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래서 병명이 없기 때문에 치료약은 줄 수가 없는 거가 이제 그냥 소화되면 소화제 주는 정도, 그냥 몸이 뭔가 잠이 안 오면 잠자느냐, 좀 불안하면은 뭐 신경 안정제 정도.
0: 네.
1: 이런 정도만 처방받고 먹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몸이. 네.
0: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네. 양방에서 안 됐어서 이제 한의원을 찾게 되신 결정적인 또 이유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위에 이렇게 회복이 되신 분들을 보셨기 때문일 것도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0: 네네.
1: 이제 저한테 오신 분들은 이제 소개를 받고 오는 거예요.
0: 네.
1: 나도 이런 증세가 있었는데 다 낫다. 나도 이렇게 약을 여러 가지 먹었는데 지금 한 가지만 약 먹는다. 이렇게
0: 그래요.
1: 오시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살아갈 때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정말 그 기쁘게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몸이 아프다 보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냥
0: 그렇죠.
1: 매일 아픈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말은 쉽게 하지만 본인은 너무 힘든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은 보면은 이렇게 병이 오기까지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0: 네.
1: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그 이제 그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이 아까 약을 여러 가지 먹잖아요. 뭐 콜레스테롤, 당뇨약, 혈압약 다 많이 먹잖아요.
0: 네.
1: 근데 온몸이 다 아파.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이 한의학이 좋은 거예요. 침뜸 의학이.
0: 네.
1: 왜 좋냐면은요. 첫째, 우리 침뜸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기혈이 막혔다고 그래요. 모든 기와 혈이. 기는 에너지가 막힌 거고, 혈은 피가 안 도는 거고요.
0: 네.
1: 그러면 기와 혈을 뚫어주면은 피가 잘 돌아서 기가 소통이 잘 돼서 아픈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0: 네.
1: 그래서 기를 소통해주고 이렇게 잘 가도록 에너지를 주는 게 침이고 뜸은 피를 잘 돌도록 피가 막히지 않게 잘 돌도록 해주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기와 혈, 그래서 침은 근육으로 들어가서 침을 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근육 속에 들어가서요.
0: 네.
1: 뜸은 피부 겉에서 말초에서 피부 겉에서 뜸을 떠서 고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면 여기에 또 한약을 또 환자분들이 여쭤봐요. 그럼 한약을 좀 먹으면 어떨까요? 맞아요. 한약도 필요하면 먹어야 돼요.
0: 네.
1: 자, 한약은 어디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냐면 입으로 마셔서
0: 네.
1: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오장육부 우리 장기가 있어요.
0: 네.
1: 거기를 다 도와줘서 치료하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침의 효과 다르고 뜸의 효과 다르고 약의 효과가 다 달라요.
0: 네.
1: 그러면 약은 어떻게 해서 작용을 해도 이렇게 여쭤본다고 환자분들이.
0: 네.
1: 약은 우리가 각 장기가 있어요. 만약에 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간을 도와주는 약재가 있고.
0: 네.
1: 또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에 도와주는 약재가 또 있어요. 또 폐가 약하면 폐를 도와주는 약재가 있고 각 약재가 다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약을 보통 쓰는 경우는 아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신이 다 아프고 온몸이 무겁고 천근 만근 이게 뭐냐면 몸에 수독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수독이라는 거는 물이 우리가 하수도가 막히면은 넘쳐 흐르듯이 물이 넘쳐 흐르잖아요.
0: 네.
1: 내 몸도 수분이 잘 신진대사가 안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부어요.
0: 아.
1: 네. 그래서 그게 천근만근이 된 그런 말을 하십니다. 환자분들이.
0: 아, 그래서 그걸 수독이라고 하는 건가요?
1: 네네.
0: 오.
1: 그래서 그걸 빼줘야 돼요.
0: 네.
1: 잘 나가도록.
0: 네네.
1: 이제 그럴 때는 그걸 빼주는 또 한약이 있어요. 네, 그럴 땐 또 한약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을 한번 인바디 체크업을 해보면은요, 근육은 반대로 없고 반대로 독소와 지방만 많이 있어요.
0: 아.
1: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0: 네.
1: 뭐가 악순환이냐면은 그걸 인해서 성인병이 다 올 수 있어요. 성인병이라 하면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0: 네.
1: 중풍, 그다음에 다 올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어떤 심장 마비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수독과 독소, 지방이 몸에 쌓이지 않게 그걸 완전히 제거를 해주면은
0: 네.
1: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몸이 무겁고 목이 아프고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0: 원장님
1: 근본 원인을 없애주는 거예요.
0: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먼저 나타나는 변화들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1: 그러니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0: 네네.
1: 일단 침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약이 필요하면 약도 한약도 쓰겠죠.
0: 네.
1: 침은 아까 기를 뚫어주니까 기가 몸이 가뿐해지죠. 막혀 있던 걸 뚫어주니까
0: 네.
1: 몸이 가벼워져요. 첫째요. 그리고 두 번째 통증이 사라져요. 기가 막히면 통증이 오거든요.
0: 아.
1: 기를 뚫어주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피 혈액이 안 돌면은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피를 잘 돌리면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몸이 가뿐해져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원장님 그러면은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을 만큼의 또 변화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시는 그런 몸의 가벼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네. 침뜸이나 아니면은 그게 한약을 쓰셨을 때
1: 네.
0: 또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는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까요?
1: 주변보다는요.
0: 네네.
1: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 몸은.
0: 네. 네,
1: 주변은 잘 몰라요.
0: 아, 그런가요?
1: 자기 몸은 자기 밖에 몰라요.
0: 아, 네.
1: 자기가 제일 힘든 거지. 아프면 내가 힘들지.
0: 네.
1: 뭐 내 만약에 사모님이 아프면 그 남편이 알아주겠어요? 자식이 알아주겠어요? 절대 몰라요.
0: 그렇네요.
1: 내가 힘든 거지.
0: 네네.
1: 내가 힘든 거지.
0: 네네.
1: 아픈 사람이 힘든 거지.
0: 네.
1: 아픈 사람만이 그걸 느끼는 거죠. 아, 이제 이걸 치료받았더니 훨씬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오면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0: 아,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1: 하죠.
0: 네,
1: 그럼요.
0: 네, 네, 네.
1: 하죠.
0: 네.
1: 아, 이제는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안 아파져 가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저희가 그 이렇게 아까 약을 한 주먹씩 먹잖아요. 한 10가지 정도.
0: 그러게요.
1: 그러면은 이분이 저희 집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치료하다 보면요. 지방도 빠지고 독소도 빠지니까 약을 끊어지게 돼요. 왜냐면 혈압이 막 뚝뚝 떨어지게 혈압력 끊게 되죠.
0: 그렇죠.
1: 당뇨도 떨어지니까 당뇨약 끊죠.
0: 네.
1: 또 이 체중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데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이 채워지니까 통증약 안 먹으니까 진통제 안 먹죠. 몸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죠.
0: 네.
1: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게 그 피가 깨끗해지니까 없어지니까 콜레스테롤 끊어버리죠.
0: 아.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아, 원장님.
1: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해준 게 이제 근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본 치료. 아,
0: 네.
1: 증상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네.
0: 그러면은요, 원장님
1: 네.
0: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치료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너무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1: 네, 궁금한 거는
0: 네.
1: 다른 게 아니고 일단은
0: 네.
1: 제가 오시면은
0: 네.
1: 검사를 좀 해요.
0: 네.
1: 어떤 검사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분이 몸 상태가 어떤지, 정신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정신 건강.
0: 아.
1: 정신 건강이라면은 이분이 지금 마음이 지금 편안한지, 두려움이 있는지, 불안한 건지, 걱정근 심하는지, 이런 정신 건강을 먼저 체크업을 하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이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좀 체격이 큰 분들은 인바디를 검사하고 또 너무 마른 사람들도 인바디를 검사해서 이분이 지금 몸에 지방은 얼마 몇 프로가 있고 근육은 몇 프로가 있고 수분은 몇 프로가 있고 그걸 통계를 내서 이분은 아 너무 지방이 많아서 이게 성인병이 더 왔구나. 그러면 이거를 빨리 조절을 해줘야 되겠다.
0: 네.
1: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0: 아.
1: 예, 그다음에 너무 또 마른 사람은 검사를 보면은 지방이 거꾸로 없어요.
0: 오.
1: 지방도 없고 근육도 모자라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라고 하죠. 그러면 이분은 왜 이렇게 영양실조가 왔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0: 네.
1: 이분은 못 먹는 거예요. 첫째, 밥을 잘. 못 먹는다는 거는 잘 음식을 먹으면 체해요.
0: 어, 맞아요. 체하시는 분들 계세요.
1: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못 먹게 되고 적게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몸에서 그 어떤 그 근육이나 뭐 이렇게 쌓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몸이 점점 약해지죠.
0: 네.
1: 근육은 근육대로 빠지고. 네. 그래서 환자분이 그럼 근육도 생기는 약이 있어요? 이러더라. 한약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있지요.
0: 아.
1: 어디를 치료해주면 근육이 생길까요? 바로 우리가 비장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장기가.
0: 네.
1: 그 비장이 스플린인데 비장은 그 역할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비장 장기가.
0: 네.
1: 네. 그래서 비장을 치료해주면 밥을 잘 먹고 근육이 생겨져요.
0: 아. 그 비장 위치에다가 이렇게 뜸을 뜨시나요? 아니면 뭐
1: 맞아요.
0: 침을
1: 뜸도, 네, 뜸도 놓고 침도 하고 그러죠.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이게 한의학은 우리가 보면은 신묘하다고 그러죠.
0: 네네.
1: 정말로.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지금 감기가 자주 걸려요. 알러지도 심해요.
0: 네.
1: 기침도 가끔 잘 걸리고 콧물 재채기도 자주 하고 좀 기후만 달라지면 금방 빨리 감기가 감염이 된다고 그러죠.
0: 네네.
1: 알러지가 잘 오고.
0: 네.
1: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폐. 폐하고 비위. 튼튼하게 해주면은요, 감기 안 걸려요.
0: 아.
1: 절대.
0: 좀 한의학에 대해서 좀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내원을 하셔서,
1: 네.
0: 이렇게 저기, 우리 원장님께 좀 치료나 아니면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중요합니다. 네.
0: 네, 네.
1: 저는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접했고, 또 환자분들이 많이 정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을 많이 제가 고쳐드렸고,
0: 네.
1: 또 수술을 해야 할 병도 수술 않고 제가 또 고쳐드렸고,
0: 아.
1: 근데 병을 저희 한의원에 올 때는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침 한 번이면 다 나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오시면 안 되고,
0: 네.
1: 또 뜸 한 번이면 다 나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0: 아.
1: 우리가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기관. 이분은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져요.
0: 그렇겠죠. 아무래도 체질도
1: 빨리
0: 다르시고,
1: 나을 수도 있고, 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인내가 또 필요한데 인내를 못해요 환자분들이. 가끔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인내를 못한다는 거는 한두 번 해보고 효과 없으면 또 딴 데를 가요. 또 효과 없으면 또 딴 데를 가요. 그래가지고 또 한 분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효과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 가서 고치려고.
0: 아, 네.
1: 근데 한국 가서 못 고치고 또 병을 또 얻어가지고 왔어요.
0: 아.
1: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마지막으로 저한테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쳐드렸어요.
0: 아, 감사하네요. 그래도 다시, 네. 다행히 나으셔서.
1: 예, 네, 그게 그런 인내를 못하고,
0: 네.
1: 환자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면,
0: 네.
1: 안 돼요. 병이라는 거는 한 군데에서 정말 잘 끈기를 가지고 좀 믿음이 간다면은,
0: 네.
1: 열심히 잘 따라서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0: 네.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 네.
0: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를 하셔서 나셨어요, 환자가. 그래갖고,
1: 네.
0: 본인이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1: 뭐, 다 나오면 안 오죠.
0: 네,
1: 맞습니다.
0: 아니, 그 원장님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1: 해야죠.
0: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그 환자분한테 제가 미리 얘기는 하는데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0: 아.
1: 이거 치료받고 다 좋아지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치료 받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0: 아, 그래요?
1: 그 얘기를 잊어버리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0: 네.
1: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미병 치료, 미병을 미리 예방하세요.
0: 아, 미병 치료요?
1: 건강 관리를 하세요.
0: 네.
1: 아, 건강 관리라는 거는 어떤 병을 건강 관리를 하겠어요? 감기 안 걸리게, 그 다음에 중풍 안 걸리게,
0: 네.
1: 그 다음에 치매 안 걸리게, 그리고 매일 피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만성 피로가 안 오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라고 제가 하는 거죠.
0: 아, 원장님께서도 네. 제가 알기로는 매일 뜸을 뜨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 네. 네네. 제가 한 5일은 뜹니다. 5일.
0: 아, 매일, 아, 그 5일, 주 5회를 뜨신다는 주 말씀이시죠?
1: 5일 정도 떠요.
0: 네. 네.
1: 그래서 오늘도 뜸을 떴고요.
0: 네.
1: 그, 저희 구당 선생님, 이게 침뜸의 대가 한국의 구당 선생님이 이제 무국보양 뜸을 그분이 창안하셨고 저도 이제 무국보양 뜸을 뜨시고 우리 스승님도 무국보양 뜸을 뜨고 10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예,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03세에 미국에 혼자서 오셨어요. 비서하고 둘이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셨어요.
0: 네.
1: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도 건강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힘뜸을 하면은.
0: 네. 네.
1: 근데 그거를 저는 환자분한테 줄기차게 막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깝죠.
0: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환기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원장님
1: 네.
0: 그러면 조금 더 네. 오늘 사례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1: 네.
0: 또 치료하시던 과정에서 또 우리 청취자들께 소개해 주실 만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지금 보면은 그 요즘에 그 무릎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와요.
0: 아, 무릎. 그러세요?
1: 근데 무릎 아프신 분들이 보면은 이 10명을 이제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무릎 아픈 사람 10명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여자분이 7명, 남자분들이 3명 이렇게 돼요.
0: 아, 비율이요?
1: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아, 무릎 아픈 게.
0: 왜 그럴까요?
1: 근데 제가 그걸 생각을 또 해봤어요. 왜 여자분들이 무릎이 더 많이 아플까?
0: 네.
1: 그랬더니 생각을 해봤더니 여성분들은 정말 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게 무릎을 쪼그리는 게 쪼그리고 앉잖아 많이. 그리고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또 청소한다고 집안에서 또 구부려서 많이 하잖아. 뭐 이것저것요.
0: 네.
1: 뭐 요리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게 특히 여성분들이더라고요. 진짜로
0: 네.
1: 남성분보다는 그래서 남성분들이 한 더 많은 거 아니,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남성분보다
0: 네.
1: 그래서 왜 여성분들에게 무릎 아픈 분들이 많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비율이 남성분은 얼마 안 아픈데 남성분들은 거의 앉아서 아니면 서서 일하잖아요 거의 근데 여성분들은 다 쪼그리고 앉고 그다음에 또 여성분들이 무릎이 많이 아픈 이유가 하나가 대부분이 그 폐경기 이후에 그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오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래서 특히 이런 근골계 질환들이 훨씬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0: 아.
1: 네.
0: 네. 원장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 네네.
0: 이렇게 골다공증 좀 예방할 수 있는 침이나 뜸 뭐 이런 것도 좀 잠깐 짧게 좀 소개시켜 주실
1: 네,
0: 수 있을까요?
1: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오시면은 침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를 뚫어지만 뜸은 피를 좋은 피를 만들어내요. 몸에다가.
0: 네.
1: 그러면 좋은 피를 만들어내니까 뼈들이 녹질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 오면 보통 칼슘약들을 많이 먹는데 칼슘약은 내 몸에 호르몬이 없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0: 네.
1: 그러지 말고 저는 뜸을 뜨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뼈와 근육이 강해져요. 네.
0: 아, 원장님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사례와 설명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1: 네. 일단은요. 항상 우리 환자분한테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시고 내 몸한테 좀 칭찬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 몸한테 고맙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 몸아 고맙다.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0: 아, 네. 스스로에게 한 번씩
1: 네.
0: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또
1: 네.
0: 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네, 오늘은 김용석 한의원의 김용석 원장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 현대의학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쑥뜸 치료와 침 그리고 한방에 대한 한방약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기보다 아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영역일 수도 있다는 점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GBC 건강상담 진행의 김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칭찬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GBN Anaheim.
1: (목소리)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이천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네, 오늘은요 5월 7일 목요일에 있는 제75회 국가기도의 날 행사를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미주성시와 이사장 되시는 김재권 장로님, 또 미주성시와 공동대표 되시는 송정명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하게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1: 네, 우리 보건방송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멋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보건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이 5월 초하루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셔서 우리 가정들이 이민생활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인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3: 예, 우리 미주 복음 방송을 사랑하고 또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 나가면서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자,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5월 7일 날 제75회 국가기도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동안 국가기도의 날이 어떻게 쭉 진행되어 왔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중심주의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로에서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위정자나 일반 시민들의 마음에 배어있는 평범한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조지 워싱턴이 1775년도에 영국과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기도를 호소하면서 기도의 지원을 부탁드린 기원도 있고 또 이후에 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1863년도죠. 남북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북군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도 온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주지시켜서 기도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는데 공식적으로는 1952년도에요.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 의회에서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고 그날은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로 선포를 했던 일이 있거든요. 1952년도라 그러면 한국에서 6.25 전쟁이 한참 불꽃을 튀기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미국 군인으로 한국에 파병이 되었거든요.
1: 네.
2: 자식들을 한국에 보냈던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권면도 하고 이런 권면을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그러면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자. 그래서 1952년도니까 공식적으로는 74년 전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75번째 75회 국가 기도의 날이 되거든요.
1: 네.
2: 그러다가 1988년도에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된 다음에 1988년도 우리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죠. 국가 기도 날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느끼기 때문에 한 날짜로 픽스를 하자. 그래서 5월 첫째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픽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5월 첫째 목요일은 온 국민들이 온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지켜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다섯 번째 국가 기도의 날이 된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예. 네. 참 어떻게 보면 75회고요.
2: 그렇죠. 네.
1: 5월 첫째 주 목요일이 국가 기도의 날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게는 믿는 분에게는 중요한 날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국가 기도의 날을 좀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한마디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예. 조금 전에 우리 송 목사님이 그 이 히스토리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교포사회에서 이 각 교회에서 또는 개인들이 얼마만큼 이 날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제 마음속에 퀘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할 때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이제 홍보용으로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연합으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보다는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교회가 또는 교인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금주 다음 주 기억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1: 네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좀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달라고 하는 촉구의 메시지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이게 국가 기도의 날이 미국 정부에서 정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교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질 않았었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미주 땅에 살고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도 같이 기도할 책임감을 느끼고 미주 성시아운동 본부가 한 7, 8년 전부터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우리 한인 교계도 기도의 불을 같이 부시자. 그래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네. 이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성시아운동 본부에서 이럴 게 아니라 이 국가의 기도의 날은 미국 전역 한 2만 장소에서 다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학교 캠퍼스에 기도하고 어떤 직장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농민들은 그 농장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2만 곳 이상 흩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한인들이 미주사회 주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 우리가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고쳐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시아운동본부가 이 일에 동참하고 한 7, 8년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지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네. 지금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까? 지금 네. 뭐 이런 미국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런 현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당면한 우리 현안 문제로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우리 교계가 동참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날짜를 먼저 여러분들 수첩에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1: 네.
2: 5월 7일 목요일 날이죠.
1: 네.
2: 오후 7시 나성 영락교에서 이번에 교회당을 오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이게 되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카톡으로 참여할 수 있고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제일 역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일을 섬기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마크를 해놓으시고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올라섰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강조해 전문 드리는 겁니다.
1: 네. 네. 자, 5월 7일 목요일 나성영락교회에서 지금 미주성시아운동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귀한 국가기도의 날 우리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장로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1부에서 그 예배와 찬양 시간이 있고요.
1: 네네.
3: 그다음에 2부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네 분야로 놓았습니다.
1: 네.
3: 예, 회개와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또 세 이제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네. 브레이크다운 되어 있는데요.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회개와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주요 현안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조국과 또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 순서는 저희가 12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대표자가 나와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과 같이 오신 성도님들이 단에 올라가서 합심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합심 기도하지만은
1: 네네.
3: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너무 뜨겁고 참 좋았습니다.
1: 네. 예,
3: 그래서 은혜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사실 시간이 되시면은 예, 동참을 해주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시간을 내셔서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이 영락교회 우리 그 예배당이 꽉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1: 네.
3: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이전과 다르게 올해 특별하게 신경 쓰시는 부분이 혹시 장로님 계신가요?
3: 우리 성 목사님.
2: 네, 네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그 이란의 전쟁 문제 때문에
1: 네.
2: 특별 기도를 한 가지 더 넣어서 중동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당면한 문제지요. 지금 지난 2월 28일 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두 달이 훨씬 지났거든요.
1: 네.
2: 종결될 것 같다, 휴전될 것 같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전쟁에 자식들을 파송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은 우선 가스값이 올라다든지 생활 식품들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고 정신적으로 미국 시민들도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빨리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특별 기도회장을 따로 한 가지 넣었고 이번에는 찬양 순서를 좀 많이 넣었어요. 우리가 함께 힘차게 찬양도 같이 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자는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도 인도자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같이 오시는 교인들을 모시고 오셔야 아무래도 기도의 열기가 있고 그래서
1: 네네.
2: 우리가 20여 명의 기도 강사님들을 모시면서 목사님 적어도 목사님 교회에서 10명씩을 모시고 오셔서 강단에 올라가서 함께 중보하면서 합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1: 네. 네,
2: 그래서 지금 한 20여 명의 기도 강사들이 다 간택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준비 과정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네. 어떤 분들이 좀 섬기게 되는지 좀 소개를 뭐 간단하게나마 좀 네, 해줄
2: 그
1: 수 있으시죠?
2: 장로님 그 저기 기도 도전자들 좀 소개해 주시죠.
3: 아, 그럴까요?
1: 네. 네.
3: 그
1: 소개 네
3: 먼저 그거 기도 도전자를 소개하기 전에
1: 네.
3: 이번에 그 찬양 순서를 이제 맡은
1: 네,
3: 그런 성가대가 있는데요.
1: 네.
3: 첫째는 이제 영락교회 연합 성가대입니다. 영락교회 연합 성가대가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그 미주 여성 코랄 아래 그 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대 지시어 합창단이 나와서 한 100명 가까이 이런 합창단원들이 출석을 해서
1: 네.
3: 같이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부를 찬송가는 이제 승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의 찬양에서는 영광의 찬양이라는 이런 좋은 곡들을 가지고 저희가 찬양을 하고요.
1: 네.
2: 그 다음에 도전자 예,
3: 네. 회개와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는 김대순 목사님 비전 동행교회
2: 아니 선교 저기 네? 기도 도전자 이재환 선교사님
3: 그 예. 제 우서부터
2: 예.
3: 할까요?
2: 네, 네 그렇죠.
3: 예.
2: 네. 그 네 분만 소개하시죠.
3: 우선. 아 그렇게 하죠. 네. 첫 번째 그 타이틀은 회개와 미국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 제목 큰 타이틀입니다.
1: 네.
3: 이재환 그 선교사님께서 커미션에 이재환 선교사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한인들을 위해서는 김종호 목사님께서 연합선교교회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은목 목사님께서 평화교회 세계평화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국과 차세대를 위해서는 구봉주 목사님 감사하님께 구봉주 목사님께서 이제 해 주시고 이렇게 네 목사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로 또 작은 타이틀로 이제 또 세 분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1: 네. 보니까 뭐 각 그 교단 교회 그 목사님들이 총 출동돼 가지고
2: 교파 교단 저기 개의치 않고 초교파적으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1: 네네.
2: 다양한 교파의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도 같이 도전을 하시고 또 감사한 건 이번에 그 파나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허성호 선교사로 오셨어요. 네. 그분도 이 기도 기간에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들에서 좀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본인도 흔쾌히 또 응답을 해 주셨고 다양한 목사님들이 연령체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도 다르지만은 기도에 불을 붙인 데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초월해서 우리 기도자가 배정을 했고 또 그렇게 맡은 분들이 동참을 하면서 또 영락계가 고마운 것은 우리가 기도회는 7시에 시작이 되는데
1: 네.
2: 6시까지 오시면 그 식사를 준비를 해주겠다고 영락교에서 우리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1: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2: 조금 멀리 있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식사도 나누시며 교제를 하시다가 7시 정각 되면 기도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1: 네. 네. 제가 순서제를 이렇게 보니까 앞에 진행은 김시원 목사님 그리고 대표 기도는 안충기 목사님. 어제 저희 안충기 목사님 모시고
2: 아 그러셨어요?
1: 예, 이번에 이제 신임 미주 선교교 예, 총회장이 예, 되셔서
2: 총회장이 됐죠?
1: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선교교회에서도 오시고 또 마지막에 가가지고 축도를 보니까 우리 강순영 우리 자마 예, 예. 대표님도
2: 전 자마 대표로 저기 섬기신 강순영 목사님이 축도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1: 네 예. 엊그저께 또 저희 방송에 오셨었는데
2: 아 그러셨어요?
1: 예. 참 요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그래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2: 예.
1: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번에 75회를 준비하시면서 개인적인 마음의 어떤 소감이라 그럴까요? 소회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2: 저는 이제 한 7번, 8번 정도 동참을 하면서 뒤에서 섬겼는데
1: 네네.
2: 이번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고
1: 아.
2: 우리 삶에 직결되는 일들이 많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1: 네네.
2: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 지가 벌써 2월 28일 날 전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1: 그렇죠.
2: 벌써 두 달이 훨씬 지났거든요.
1: 네.
2: 거의 이제 80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많이 식상해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 뭐 지나가시는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 가스값이 날마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이런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 길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한다, 공격을 한다, 이란 쪽에서도 뭐 물밑 접촉을 한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1: 네.
2: 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2: 특별히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사실 뭐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지도 벌써 한 4년 넘었는데 거기도 끝이 안 났지만 오히려 중동 전쟁이 더 부각될 정도로 지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네. 우리 장로님께서도 특별히 이번에 75회 우리 국가기도의 날 섬기시면서 뭔가 네.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3: 네. 첫째, 이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영락교회 나성 영락교회죠. 박은성 목사님께서 참 헌신적으로 이 일에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교회를 오픈해 주시고 또 교회 전체가 이 일을 위해서 협조해 주는 것을 보고 너무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 목사님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 네.
3: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은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또 예.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러면
1: 네.
2: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이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있다.

0: 나오는 이런 좀 앞장서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목사님들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순서 맡은 분들만 그렇게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내가 순서도 없는데 뭘까 이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건 우리가 사실은 좋은 자세는 아니거든요. 같이 협력을 하고 숯불도 이제 모아야 열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숯불을 피웠다가 장작을 하나하나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몸으로 배우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목사님들이 좀 앞장서서 교인들에게 광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당신이 앞장서서 나도 기도에 참여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같이 가십시다. 여기서 모시고는 이런 운동이 좀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연합으로 기도하는 5월 7일 목요일 이 국가기도의 날 행사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각 교회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그 교회마다 좀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0: 그렇죠. 오늘이 일정상으로는 5월 초하루거든요.
1: 네.
0: 이번 3일이 주일날이에요.
1: 그렇죠.
0: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는데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번 주일 강단에서 제일 큰 효과가 있는 건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강단에서 5월 7일날 국가 기도회 날이 있다.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알려주진 않고 또 주보에도 광고를 내지 않으면 교인들은 잘 몰라요. 국가 기도회 날이 뭐 언제 있는지, 어디서 하는지, 뭘 위해서 하는 건지 일반 평신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일단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내일 모레 주일이죠. 주일날 강단에서 국가 기도회 날이 있다는 사실을 어나운스를 좀 해주시고 또 격려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집사님들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앞장서는 자세가 좀 있었으면 기도에 불을 붙이는데 많은 열기를 얻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1: 네. 참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은 5월 7일 목요일 국가기도의 날 행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각 교회에서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님 이번에 네. 참여하시는 아까 네. 그 네. 나성영락교회에도 네. 감사 인사를 네. 드렸는데요.
2: 네.
1: 그 외에도 함께 하시는 여러 단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2: 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네. 이번에 네. 그 음악을 담당하는 합창단
1: 네.
2: 그 미주 여성 코랄 오성의 네. 이제 지휘자님이 네. 지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외대 지휘어 합창단은 오희영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오희영 그 지휘자님께서 주의를 해 주십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이제 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이번 국가 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주체는 청교도 신앙 회복 운동과
1: 네.
2: 그다음에 월드쉐어 USA,
1: 네.
2: 그다음에 KAFSP 한미 자유 안보 정책 센터입니다.
1: 네.
2: 그다음에 러빙 워십 하고요. 순 무브먼트 글로벌 하고 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1: 네.
2: 그다음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1: 네.
2: 그리고 협력 단체로서는 남가주 각 지역의 교회 협의회 하고 네. 샬롬 센터.
1: 네.
2: 그다음에 CBS 중보 기도팀이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러빙 워십.
1: 네.
2: 그다음에 협력 언론 기관들이 있습니다.
1: 네. 네.
2: 크리스천 그 비전하고
1: 네.
2: 크리스천 위클리
1: 네.
2: 기독일보
1: 네.
2: CBS TV
1: 네.
2: 그다음에 조선일보 미주보건방송 홀리시티 비전이 있고요.
1: 네.
2: 미주 크리스천 신문 또 크리스천 헤럴드 하고 또 한국일보와 그다음에 중앙일보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1: 네. 네. 저희 미주보건방송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2: 그렇죠.
0: 네.
1: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요.
0: 한 가지만 네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1: 네네.
0: 우리가 거리상으로 나성 영락교회 오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톡이나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방송을

0: 내보내기 때문에 같이 있는 장소에 기도할 수 있고
1: 네네.
0: 또 거리상 계속 LA 쪽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분들이 계셔서 내년 2027년도 76회 국회 기도날은
1: 네네.
0: 감사한인교에서 섬겨주시기로 했어요. 날짜는 뭐 이미 예정된 대로 5월달 첫째 목요일 날
1: 네.
0: 그러니까 27년도에 내년 스케줄 말씀드리는데 감사한인교회에서 구봉주 목사님이 흔쾌히 교회당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랬고 그때는 오렌지 가운데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이후에 광고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 국가기도회 날 행사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의가 있을 경우에 목사님 연락처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제가 뭐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셀폰 공개를 할게요.
1: 네네.
0: 제가 천천히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213
1: 네.
0: 448
1: 네.
0: 3493
1: 네.
0: 213-448-3493 저 셀폰으로 연락을 해주면 제가 아는 데까지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전화는 요즘 쓰질 않고 있기 때문에 셀폰 전화를 제가 공개를 할게요. 네.
1: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13-448-3493입니다. 우리 네,
0: 송정명 목사에게 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도움 드릴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면서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국가기도회 날 많이 오시라 우리 짧게 한번.
0: 예,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거든요. 당면하게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그날 5월 7일 7시에 시계절 비워놓으시고 나성 영락교회로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의 불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길을 들어주시는 체험을 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애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참여를 부탁을 올려드립니다.
1: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국가기도회 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0: 이 시간은 글로벌 선교교회 김지성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드러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본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개의 중요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Identity in Christ. 13절로 14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예수님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서 정체성을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이미지는 소금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미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청중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나 보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과 빛은 언약 백성이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소금은 언약의 상징으로 다뤄졌죠. 레위기 2장 13절 보면은 모든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에 소금 넣어야 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네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네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네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울 때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네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구약에서는 이 소금을 얘기하는데 이 소금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은 또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셨다. 왜 소금이 언약을 상징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소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소금은 변치 않다라는 것. 언약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식재료든 잘 썩잖아요. 잘 상하잖아요. 근데 소금을 집어넣으면은 소금에 절여 놓으면은 그러면은 잘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소금처럼 좋은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소금을 언약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주신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의 이방의 빛이 되게 한 것이다. 빛을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후에 이 부분을 보다 더 넓게 설명하시죠. 이러한 빛 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임을 스스로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그 언약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이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소금과 그 빛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언약 백성답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면 진짜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 하나님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회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적 회복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러한 우리의 삶에 모든 그런 평안을 만들어주는 요소도 담겨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물질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관련된 내용, 특별히 정치적 회복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많이 언급하셨을 텐데 예수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것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육체적인 부분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물질적인 것 아니면은 정치적인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부분에 깊이 사실은 관심이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의 나라가 독립하면은 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들의 관심은 그래서 재정적인 것 아니면은 정치적 자유에 훨씬 더 관심이 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런데 각박한 현실이 이 소중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저의 말을 들었으면 아마 발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줄 아냐? 우리는 못 살아도 고난을 당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 하나만큼은 목숨처럼 붙들고 살았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데 무슨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운운합니까? 하고 아마 볼멘 목소리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희미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언급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소금이 짠.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짠맛은 그 빛은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원래부터 이 강력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을 어둠을 바뀔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연합되어지니까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빛된 삶, 그리고 소금의 삶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그 고백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이 시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여기 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말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모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디온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계량 단위예요. 시장에서 곡물 같은 것을 살 때, 그럴 때 이 모디온을 가지고 갑니다. 이거 한국으로 치면 여러분 대박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콩 사거나 아니면 뭐 쌀 같은 거 살 때, 그럴 때 그 쌀집에서 그 대빵 안에다 쌀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팔았던 그 일종의 계량, 측량 도구라고 하죠.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모디온인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집들에는 다 한 가지씩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 가가지고서 필요한 곡물을 구입할 때 자기 집에 있는 이 모디온, 이 대빵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상인에게 이만큼 살려고 합니다. 뭐 가득 주세요, 반 정도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을 요하여서 집에 다 하나씩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빵, 그 모디온.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램프에다가 불 켜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말 아래다 내려놓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대빵 밑으로 그 등불을 가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애써 등불을 밝혀놓는데 그 등불 밝힌 이유는 어둑어둑해지면은 그러면은 밝히기 위하여서 등불을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뭐 어두워져도 워낙 가로등이라든가 뭐 전기 같은 것들이 워낙 뭐 많아가지고 깜깜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가로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만 지면은 거의 흑암으로 뒤집혔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불을 켜요. 등불을 켜요. 근데 등불 켜는 것도 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성냥이라든가 라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불을 켜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싯돌 같은 것이라든가 불 켜는 그런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고로운 그런 행동을 만들어야지 겨우 불을 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램프에다가 불을 켜서 그 램프를 대빵 밑에다가 숨겨놓은 사람은 없죠. 매우 매우 예수님은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램프에 불을 켜면 그것을 램프 스탠드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연한 말을 굳이 언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당연한 것을 말씀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이 율법 가지고 있다, 우리만이 성전 가지고 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성전, 언약 없다.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세상에 등불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0: 때 그 빛을 대빵 안에다 감추는 것은 감추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모든 등불은 반드시 램프스탠드에 올려 놓는 것이 당연하다. 이 당연한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의식, 자신들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그 선민 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감은 당시 세상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만이 율법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만 켰다라는 말입니다. So what?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 잃은 사람들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정작 그들의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데, 당시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런 압박에 짓눌려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한번 잘 살아보는 거, 로마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고, 로마 사람들처럼 자유를 누려보고, 로마 사람들처럼 좀 트렌디한 삶을 우리도 한번 살아보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사실은 선민 사상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그들의 삶에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들보다도 더 잘 사는, 그들보다도 더 자유를 누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트렌디한 삶을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을 기웃거리다가 아마도 안식일이 시작될 쯤 되어서, 아, 우리가 오늘 이제 내일 또 안식일을 맞이하지라고 아마 그때쯤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날이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램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램프는 대빵 밑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그 램프는 반드시 램프 스탠드 위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 내용은 바로 위치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불 켜진 램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 켜진 램프가 위치해야 할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등불을 놓는, 그 램프를 놓는 그 자리, 그 등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램프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램프가 깜깜한 밤을 밝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는 분명한데 그 램프다우려면 램프 스탠드 위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늘 자랑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성전에서 벗어난 그 위치한 자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없는 그 자리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상의 조합은 어울리는 자리를 찾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돋보이는 자리,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너무 부러워, 너무 멋있어 보여,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16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빛을 말씀하시는데 그 빛의 특성이 뭐예요? 어둠 몰아내는 거잖아요. 빛 앞에서 물러가지 않을 어둠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아, 우리만 복되게 하려고, 우리만 잘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라고 아마 그들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되게 할 거라고 그들은 전제하며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건 아니겠습니까? 당시 가장 큰 그런 복은 뭐냐면은 사람, 자녀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복이다라고 여겨졌던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 주시게 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는 무턱대고 낳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되니까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그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하여 자녀를 많이 낳은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자녀를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데 자녀를 왕창 낳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잘 살게 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세상의 변두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문명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은 거기가 어디야? 라고 여겨지는 정말로 세상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는 말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으니까 내게 자식을 많이 주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끝까지 호락호락하게 자식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선민, 이 선민이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냥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깨버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희들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하잖아요. 빛은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이 잘 되는 것, 편안해지는 것을 최상의 신앙의 이유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실래요?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섬기는 삶인 줄 알고 자기가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되는 것에 기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16절에서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라고 말씀하신 것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적인 역사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간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 믿었더니요, 아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어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그들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뭐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누구냐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참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기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눈꼽만큼도 알고 있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한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 분명하지요. 이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을 언급하신 것을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것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은 소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빛의 존재로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소금 보고 뭔가 스페셜한 것을 행하라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짠맛 가지고 살아라 그거예요. 짠맛만큼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예요. 빛, 그 빛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빛 드러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더 엑스트라 월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뭔가 내가 더 남들이 못하는 어떤 위대한 일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제발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에 불순물이 섞이면 소금이 짠맛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이 기본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은 무지 간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 충실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의 일원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의미를 바로 내 자신에게 보여드려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삶에서 출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1: 지금까지 글로벌 선교교회 김지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글로벌 선교교회는 23,425 선셋 크로싱 로드 다이아몬드 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7시 30분, 2부는 9시 15분, 3부는 11시에 각각 드려지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 5시, 토요 비전 예배는 오전 6시, EM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에 각각 드려집니다. 목사님 말씀 및 기타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909-396-4441, 909지역 396-4441번이나 웹사이트 ig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의 마당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중보 기도의 시간.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들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에게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나이다. 값없이 은혜로 주신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도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져 싸움을 고백하옵나이다. 숨쉬고 있는 생명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매일같이 만나는 우리 이웃과 직장 동료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 되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은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오늘도 살아서 역동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허다한 섬들에서도 나라 가운데서도 홀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며 선한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오후에도 모든 것 제껴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연의 위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어지러웠던 삶의 문제들을 또 정리정돈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본연의 자세로 자유를 만끽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오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실수가 있구나,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는 이 우리가 병들어 연약할 때도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의 약속을 주셨나이다. 문제가 있는 자에게 형통의 약속을 주셨나이다. 오늘 병든 자에게 치료의 약속을 주심을 바라보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호세아를 통해서 보내주신 버린 자에 대한 최선의 그 사랑, 여러 번 번복하고 여러 번 도망친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을 돌이켜 어수선한 마음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로 정돈된 마음, 깨끗한 마음, 의로운 마음, 승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삶 생활 모든 전면에, 아니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주신 건강과 은혜와 그리고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니 주의 이름이 항상 높임을 받으리이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과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나올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5월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나이다. 시들어 마른 풀 같은 환경이 올지라도 심령일지라도 오늘 여호와의 성령께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 승리하는 마음, 그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81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고 내 백성이 내 도를 행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거하며 내 손을 들어 오히려 저희 대적을 치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철옹성같이 둘러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는 자에게는 복종하는 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하고 또 영원하며 또 내가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믿는 자들의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66권에 5만 가지 이상 무수한 하늘의 별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중보 기도할 때 오늘 올려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 일일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섭해 주시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청취자 기도 제목 이민정 성도님 아드님 조나단인데요. 이 지민 캘리포니아 11학년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 성도님의 기도로 사랑하는 아드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문명으로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레베가 집사님께서 주일날 대장 수술을 받으셨네요. 평소에도 체력이 많이 약한데 오랜 시간 복통과 식욕 부진으로 고생하시다가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돼서 수술하게 되셨는데 거기다 합병증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주셨고 거기 당뇨와 혈당 조절 쉽지 않아서 통증까지 많이 겹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레베카 집사님 위해서 또 그리고 이지민 학생 조나단을 위해서 특별히 또 생각나는 것이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 목사회 회장 정창군 목사님 밤새 복통을 일으켜서 이모전시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 목사님 속히 회복하셔서 이번에 총회에도 가는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총회 무사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다니시기 때문에 때마침 저에게 교회 주일 예배를 부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체력을 회복하셔서 복된 주일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나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이렇게 외딴 곳에서 외지에서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지할 곳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부모님의 특별히 이인정 성도님의 기도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려운 미국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과 힘을 주셔서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학교에 잘 적응하며 또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의지하는 이인정 성도님의 가정 그리고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레베가 집사님 대장 수술을 받으시며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당뇨와 여러 합병증으로 극심한 통증까지 겹쳐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 없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비식 중보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레베카 집사님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 주셔서 저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 통과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창근 목사님 총회 중에 또 가는 지경에 있지만 복통으로 인해서 이머전시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 역시 치료의 말씀 저가 채찍 맞음으로 다시 일으킴을 얻었다는 강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우리 캘리포니아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암이 되었던 감기가 되었던 크고 작은 여러 질병이 되었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리셋시키시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주권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히스기야처럼 다시 한번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 환우들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가난 가운데 부여를 준비하시고 질병 가운데 회복을 준비하시고 문제 가운데 형통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말씀께로 돌아가 그 말씀 붙들고 능히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의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러 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처럼 우리를 아수르의 그 군사에서 또 그리고 블레셋의 그 소나기에서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자를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복자를 믿으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네, GBC 미주복음 방송국은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취자들이 각처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전화를 주시거나 한 주간 동안 미주복음방송국 714-484-1190으로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이 시간에 다섯 명의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금요일 날 4시를 담당하고 있는 좋은 소식교회 이호우 목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다이아를 돌리시거나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기도의 혜택을 받아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살게 되며 또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은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네, 어두움이 깔린 여러 가지 전쟁 상황 그리고 세계 정세 그보다 더 가까운 또 가족 간의 불화 또 그리고 생활고 문제 모든 것 문제되지 않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서버린 로드십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업데이트 계속해서 올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한 동생분 최근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진단받는데 암 진단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암 진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병원에 안 간 지가 벌써 참 오래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병원에 갈 때마다 뭐 대장암 진단, 뭐 위 진단 뭐 계속 받으라고 하는데요. 뭐 물론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살 만큼 삽니다. 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건강 능히 회복하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인삼 녹용 아무리 먹어도요. 뭐 전능자가 그 수명을 붙들고 계신데 뭐 어떻게 뭐 저희들이 몸부림친다고 그래서 더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호프 소망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네, 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동생이 건강이 안 좋아서 암으로 시달리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본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함께 바라보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의 그 마음이 아파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올린 사랑하는 청취자의 기도 제목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치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말씀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는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 치료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 환우들 너무나도 고생 중에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키모해도 안 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암의 적군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암 환우들,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오니, 하나님 능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을 리뉴하고 마음에 간직해서 그 말씀으로 일어나 이번 주일에는, 아니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걷고 뛰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전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한 우리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약으로 인해서 중독 또 그리고 분노와 미움, 새기지 못하는 그 아픔, 정신적인 고통을 가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혹시 무엇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가까이 예수께로 가까이 나와서 이 모든 상처의 흔적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회사슬과 같은 여러 중독들 많이 있습니다. 분노의 중독, 미움의 중독, 알코올의 중독, 마약의 중독, 관계의 중독, 이런 모든 중독들의 쇠사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므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남가주 지역에 새롭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 드리시는 우리 신부님 양로병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일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으며 그 시대가 지속되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102살 되신 김정희, 또 100세이신 안정자 어머님 평안을 위해서 기도 부탁 주셨고요. 특별히 황중규 아버님 예배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 달라고 기도 부탁 주셨습니다. 네, 그게 최고죠. 하나님께 영광,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의 말씀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빠져나갈 출구도 보여주십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참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 예배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말씀 주셔서 여호와께로 더욱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 몇 개 더 있는데요. 무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고요. 아버님 건강, 50대부터 여러 가지 암과 싸우셨는데요. 다시 재발돼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 주셨습니다. 네, 암뿐 아니라 뭐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사실은 재발이 많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70, 강건하면 80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려움 오는 거는 누구나 다 같습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권세자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요. 다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져도 여섯 번 의인은 넘어져도 일곱 번 이르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삽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고백하는 목회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주셔서 지금이 있습니다. 또 지금 소망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전에 제가 기도 가운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숨쉬고 있으면요, 심장이 뛰고 있고 아직 살아있으면요, 소망이 넘칩니다.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우리가 말씀 들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해가 뜨게 하십니다. 부니엘, 야곱의 새 인생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버님 건강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도님 업데이트 시켜주셨는데요. 복음이 닫힌 곳에 들어가서 여름 성경학교 잘 감당하고 거기서 또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준비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경험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50부터 여러 가지 암으로 최근까지 재발되면서 고통을 당하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치료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건강의 회복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암이 합병되어 왔을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며 암으로 고통당하며 투쟁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두가 다 새로운 삶,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도님의 업데이트된 기도 제목,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름학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인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비용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선교지의 어린 학생들, 부모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놀라우신지요. 그 이름을 의지하며 치료받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회복하며 그 이름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인생을 힘있게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지금까지 기술의 김다윤, 진행의 조은소식교회 이호 목사였습니다.

0: 이 시간은 오렌지힐 교회 백창호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좀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도 드시지 않습니까? 예,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형과 쌍둥이로 서로 경쟁하는 약간의 그 텐션이 있는 그런 야곱의 출생이었는데 야곱의 아버지는 형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형을 편애하고 이 야곱을 좀 사랑하지 못했다 그럴까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안쓰러워서 이 야곱을 과잉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드디어 이제 에서가 죽일 듯이 형이 야곱을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게 됐죠.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옛날 고향으로 있던 곳에 외삼촌이 계시는데 그곳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혈혈단신 혼자 이렇게 타지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었던 이 외삼촌이 또 이게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사기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임금 착취를 하기도 하고 경제력을 착취하면서 이 몸도 얼마나 노동력으로 피폐하고 피곤했겠습니까?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계속 노동하고 7년 또 7년 그리고 6년 이렇게 막 20년 동안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인데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한 20, 30년 그래도 살다 보면 미국이라는 데는 또 시간이 해결한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지냈더니 이 야곱이 좀 살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재산도 모으고 가정도 안정시키고 다리도 좀 뻗고 잘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그 주인집 아들들이 또 시기와 또 경쟁을 하면서 오해를 하고 또 주인도 뭔가 부담을 느끼면서 인사를 해도 잘 안 받고 안색도 변하고 이러면서 관계에 악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시겠죠. 네, 라반도 만나셨을 것이고 사기도 당한 적도 있으실 것이고 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또 힘든 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시면서 아유 그냥 레슨비를 냈다 생각하자 이렇게 했지만 늘 생각나고 너무 아깝고 그러면서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한 20년 이렇게 지나오셔서 그나마 좀 안정이 되셨는데 또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서 계속 살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위로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 모든 재물을 다 이 야곱이 차지했다 이러니까 그 안색이 또 라반도 바뀌어 있고 예전같지 않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나마 쌓아올린 이 안정감을 또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머니의 고향에 와 있습니다. 그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왔던 원래 조상들의 땅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조상의 땅이고 고향의 땅이라고 친척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조상의 땅으로, 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고향을 규정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한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자녀와 아내들과 그 식솔들이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야, 우리 이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야곱이 고민했겠죠. 혼자 몸이 아니라 가족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반의 집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새로운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 새로운 가족인 우리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안정이 되면 한국 가서 말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들이 좀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한 가지로 모여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새로운 고향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나안 땅일까?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고향일까? 라는 의문이 사실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갈대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갈 바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목적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는 과정이, 그리고 이 안정된 곳,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출발할 때도 믿음으로 갔어야 됐는데, 두 번째, 그 땅에 거류할 때도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 생활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임시 거처인 것처럼,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거류했다. 그 약속의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 자녀손들도, 이삭과 야곱도 함께 장막에 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막에 그하였으니, 이것이 오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장막은 천막이죠. 임시 거처라는 뜻이죠. 금방 접고 또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치고 산다는 얘기는 터가 없다. 예, 터가 없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다. 이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계획이라는 말은 설계했다는 겁니다. 설계. architect, 그리고 build, 지으시다, 계획하고 설계하시다. 예.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지금 장막과 성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 장막과 성의 차이는 뭡니까? 터가 없고, 여기는 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터는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지어 올리시는 아키텍트가 되시고 빌드가 되셔서 그 견고한 하나님이 세운 터 위에 짓는 그 도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아브라함하고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갑자기 도망쳐 오긴 했지만 자기가 출생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자기 고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을 하면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나온 바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을 서로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우리 한 가족들은, 우리 야곱의 식솔들은 새로운 고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할아버지가 출생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출생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가 두 군데 밑줄 쳐 있죠. 첫 번째 믿음으로는 출발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는 그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도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성을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털을 잡고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마음을 이곳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야. 내가 이 땅을 고향 삼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장막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면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라는 말 속에 담기는 뜻은 뭔가요? 텐트 생활을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터가 없는 이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다니는 곳마다 그곳에 뭘 쌓고? 단을 쌓고. 여러분, 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 생활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종교 행사가 되기가 쉽고 또 예배보다는 예배 이후에 있을 행사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면 예배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내 남은 생에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둘 중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털을 잡고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내 집이다, 내 터다, 이만하면 부끄럽지 않다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안에 대해서 달려오는 20, 30년을 보냈는데 과연 그 다음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느 정도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께서 이루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는 어디를 더 바라보셔야 하는 것일까요? 야곱에게 go back,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갔는데 내 출생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함께 장막신앙을 가지고 장막생활을 했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줬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뭔가 갖춰놓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인생들이 아니

0: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절대 빈곤을 면한 상태에서 살만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볼 때 너무 내가 초라해 보여가지고 내가 더 안정을 이 땅에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늘에 더 잇대어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뭐가 그렇게 네가 초라해 보이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무 그런 것들로 안달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전전긍긍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아니 가나안 땅에서 돌아갈 본향 하늘의 본향을 그것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조금 심플하게 살면 안 되겠냐. 단순화된 삶을 살면 안 되겠냐. 너희를 포장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쓰럽구나. 네가 단촐하게 단순하게 장막 신앙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익숙한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때로는 마음이 부담도 되었겠지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함께 장막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것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얼마나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가요? 이것이 우리 한 가족의 특징이 되겠죠. 우리는 다 다른 고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고향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31장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네 눈을 들어보라 그러시고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가지고 더 재산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그동안 네가 고생할 때 이 외삼촌이 너한테 사기치면서 너희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시겠죠?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해놓고는 지금 14년, 20년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난 동안에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이제 그 2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고생할 때 나타나셔서 그때그때 좀 위로해 주시고 라반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사기 결혼시킬 때, 신방에 다른 여인을 들여다보낼 때 막아주시고 근로 기준법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악덕업주를 고발도 해 주시고 뭐 이렇게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해 주지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고생 많이 했지만 내가 다 갚아줄게. 라반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가 내가 다 보고 있었대. 여러분 무정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생각보다 더 기쁘시고 내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인 한 사람만 탁 결혼해가지고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야곱이 이 엄청난 일가를 어떻게 이루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임재를 우리가 믿느냐. 첫 번째, 우리는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원망했던 것까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러실 거야. 그죠? 네가 나한테 원망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막 울고 불고 원망했던 그것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고바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보고 계셨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누구누구야? 이름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삶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32장 13절 이하에 위로하시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해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20년 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거기서 네가 서원했던 거 다 기억하고 이제 새로운 명령을 줄 테니까 네가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내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내들한테 얘기했더니 라헬과 레아가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대답 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있죠.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분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과 분깃, 그 포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겠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그 남편이 그냥 한 일개 남편이 아니라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원래 조상의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레아와 라헬이 눈치를 어렴풋이 채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리어 이제는 이 라헬과 레아가 주춤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결단하세요. 그리고 whatever 뭐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한 것에 두 순종하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야곱을 명령하고 있는 거 있죠. 와,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까 주춤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아내들이 뭐 하세요 당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면 리브가의 후손들이고 사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림과 오버랩되나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사라도 함께 떠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라도 함께 떠났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고향 땅에서 이삭에게 시집 가려고 떠날 때 그 이삭의 가족들이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우리와 시간을 더 보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죠. 미련을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하고 따라 나섰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여자 상속자로서의 그 귀한 모습을 리브가가 보였는데 지금 레아와 라헬이 오히려 야곱에게 떠납시다. 다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 아내가 남편을 오히려 등 떼밀면서 출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함께 떠나왔다.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일가가 레아와 라헬과 그 자녀들과 이 야곱이 한 가족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상속자로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한가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표현했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가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장막 생활을 한다. 이 땅에 장막 생활하는 것, 임시 거처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것이 내 신앙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야곱아, 이름을 부르셨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세월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웨이스팅 타임 하는 거 아니었고, 당장 내가 무슨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당장 내가 뭔가 손에 쟁취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너무 안쓰러워하지 말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초라하다고 제발 좀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다 보고 계신데.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결단이 필요하다. 거보를 내딛어야 된다. 주춤거리지 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발목 잡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다. 여러분, 적극적 순종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있다가 지금 다 그 명령조차 잊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신 것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것. 이게 신앙인의 태도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다. 레아와 라헬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히려 남편을 명령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무조건 다 지금 해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이 한가족의 특질을 드러낸 거죠. 우리가 신앙공동체로 한가족이 되었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한가족인 거죠. 여러분, 함께 고향을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한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함께 결단해서 순종해서 지금 가지 않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이 땅에서 낙심하면서 원래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가족의 특징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한 가족답게 우리만 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내면에 대한 깊은 신앙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인다운 우리 한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오렌지 힐 교회를 섬기시는 백창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눈물겨운 만남, 사람들과의 정겨운 만남이 있는 오렌지 힐 교회는 681 노스 랜초 산티아고 오렌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는 오전 10시 45분, 그리고 EM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성경 공부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714-633-3104, 714-633-3104번 또는 웹사이트 orangehillchurch.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5월 1일 금요일 GBC 전용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